0: thanksgiving. You better come into his courts with praise on your lips. Be faithful unto him and bless his name. Why? For the Lord is good. His mercy is everlasting, and his truth, it endures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But what we want you to have is a church experience. Well, let me tell you something. A church experience given long enough will make you sick. So we'll move from programs to politics. It's a distant church. It's like an ice pack that has no ice. You know what it is? It's nothing you ever gonna want. Oh man, oh my back is hurting so bad. Honey, go get me an ice pack with no ice. You know what I'm gonna hand you? It's a piece of plastic. I might as well hand you a credit card. Because it's not gonna help. It's like having a heating pad that never gets plugged into the source to create the heat. What are you doing? Well, it's just, you're just putting on a little piece of blanket. It has no heat, so there's going to be no change. How many times have you gone to church and you walked out the same way you walked in? Could it be that it is so programmed that by the time the Spirit had the opportunity to gain access to you, it had been so programmed that it lost the temperature? See, a lukewarm church is self-dependent instead of God-dependent. It's spiritually comfortable. It's unsubmitted. It's moving, but it's not transformational. It does enough, listen, to fill the Christian, but not enough to change the culture. It neither refreshes the thirsty nor heals the broken. And Jesus said, that's the kind of church that makes me sick. Because a cold church will refresh you, and a hot church will heal you, but a lukewarm church helps nobody. Not only is it a distant church, but number two, it's a conceited church. Oh, take an inventory. The Bible says to try the Spirit to see if it's of the Lord. You ought to do that every time you go into church. Because I'm going to let you in on a secret. If it's about the preacher, you may get the preacher and never get into his presence. If it's about the praise and worship team, you may get great praise and worship but never get into his presence. You may get great marketing and never be marked. See, the lukewarm church is not absent of cold and hot. It's a mixture. And that's what's the problem. You see it in the hot churches of today is strange fire. Y'all not gonna talk with me, are you? It's strange fire. It's weird. Listen, it may be supernatural, but it doesn't have to be weird. Watch this. Because it's really, when you're that way, it's really just about you. All you're doing is getting your gift on. But he's gifted you not for use to walk around going, look how spiritual and gifted I am. The devil is, who cares how gifted you are if you got an attitude all the time? So you'll shout me down on Sunday but cuss the waitress out in the afternoon. It's weird. Well, actually what it is immature. Maybe my next sermon ought to be grow up. Grow up. Okay. See, the lukewarm church, watch this, is saved enough to gather, but not surrendered enough to mature. Ladies and gentlemen, the most dangerous threat to the church is not what happens outside of the walls. It is the comfort inside of them that convinces us we can claim all of the blessings attached to his name without any desire to be transformed by his presence. So I have a question for you this morning. Why are we satisfied with what Jesus can't stomach? See, the lukewarm church was compromising. It was Christless. It was conceited. It's about the church. I want you to hear me. We sing this song often. My life is not my own. To you I belong. I give myself to you. Well, if your life is not yours, why are you always fighting to save it? Because the conceited church makes God sick. So why are we satisfied? Okay. I took the time to put this up. Listen to me. The church is not weakened by unbelievers. It is weakened by believers who have settled for an awareness of God without any desire to have a continuing encounter with that God. And that's the conceit of the lukewarm church. I'm saved, so it ought to be enough that I showed up. And when we're following people instead of following presence. See, lukewarm, it proves just how unchanged we really are by his presence. We're satisfied with listening to worship, but not worshiping. We're satisfied with hearing preaching, but faith not be stirred. We're satisfied with looking at a passage on the screen, but not looking at that same passage throughout the week at home. Yes. See, the drying up of the modern day church is not because God stopped moving. It's because his people stopped hungering for his presence. And he said, since because you're neither hot nor cold. Okay. Look at this text. You make me sick. This is the church that makes me sick. And then he begins to define what lukewarm is in his perspective. Look at this. For you say, I'm rich. In other words, I'm self-sufficient. Hosea chapter 13, verse 6 says it this way, that when they prospered, they forgot me. You say, I am rich and I have become wealthy. Look at this. And have need of nothing. That means you have spiritual independence and there's no longer a hunger on the inside of you. This is why people don't need to go to church anymore. This is why people don't need to study. They don't need to pray. They don't need to serve. They don't need to have community. They don't need to serve at church. They don't need to go into a life group. We don't need to be there on Wednesdays. We don't need to be there throughout the week. Why? Because we are lukewarm. And the reason we're lukewarm and we're satisfied with the live stream, because we stayed up late watching the game, it's because we're neither hot nor cold. We're conceited. Because I don't need God to do something, I don't really need to be in his presence. The Gospel of Luke chapter 18 says it this way, I believe it's verse 9, that they trusted in themselves. 1 Corinthians 4 verse 8 says that you are already full because you are already rich. He was speaking with irony. Revelation, he says, I'm rich. I'm rich and I don't need anything. Look at this. And you don't even see that you're wretched. In other words, you're pitiful to God, although you're impressive to people. Not only are you wretched, you're miserable. Have you met miserable Christians? What you've really met is lukewarm Christians. In other words, externally they're thriving, but internally they're empty. 1 Corinthians 15 says it this way, that if our hope is only in life, we are most miserable. You're wretched, you're miserable, you're poor. This word, it translates spiritually bankrupt. You're blind. I love this. You're blind. See, one of the medicinal things that Laodicea did, they had extreme wealth, they had medicinal innovation, and they also had fashion. But one of the medicinal innovations that they had was this salve that they created for people that were dealing with eye issues that would put and bring healing into them. And he's telling a city that is full of their own medicinal innovation, you think you can see, but you can't. Matthew says it this way, that the blind will lead, and they both end up in the ditch. Isaiah 42, 18 through 20 says that they see many things, but don't know how to observe anything. 2 Corinthians chapter 4 says it this way, that the God of this age will blind the minds of the unbelievers. They're blind. And then number last one, they're naked. In other words, they are uncovered. See, this is the issue with the Laodicean church. Nobody wants to be undercover anymore. So you show up when you want to. You leave when you want to. You're unsubmitted to anybody. Unaccountable to anybody. And then when you don't get called, you get mad because they didn't send the encouragement committee. I've been gone for 6 months. Ain't nobody called me. Nobody knew you were here. We don't want to be undercover. And you need a place where you can be submitted. Because they're without righteousness. When you're naked, you're without righteousness. You're without glory. Revelation 16 says, blessed is he who keeps his garments. Isaiah 61 says it this way, that God will clothe his people with the garment of salvation. And he's saying the Laodicean church is completely unsaved when they're lukewarm. This is why he said in Amos 6 verse 1, woe to those who are at ease in Zion. Let me ask you a question. How easy is your life? Because if your life is easy and you don't really need anything, you are the most susceptible to lukewarmness. Could it be? Okay, we're not going to like this part. Could it be that the reason why you go from issue to issue to issue to issue to issue to battle to struggle to battle to struggle is because that's how God keeps you close? Because I've learned something in 50 years of living, that pain will motivate us in ways pleasure never will.
1: Thanks for joining us today. We hope that you can take the word and apply it to your life. To get and stay connected, learn how you can give, and to join us live, visit judachurch.org. Thanks again for joining us, and we hope to see you soon.
2: Lifting up Jesus Christ 24 hours a day. HopeRadio.net and C8WH, Palau.
3: West Virginia 주 모건타운의 MFC 미니스트리에서 시작하여 조 페로시치 사도와 리나 페로시치 목사가 진행하는 주간 라디오 방송인 MFC 월드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지금 함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함으로써 자유를 얻고 치유를 받고 축복을 받고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MFC 월드와이드 에디션에 대한 MFC 미니스트리의 오늘의 메시지를 소개합니다.
4: 마귀를 물리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 심지어 우리의 믿음을 이기는 승리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미 이긴 것처럼 살아나시자. 아파르시 샤고 합본 시다게 제디데스 바. 그래서 당신이 그것을 보는 이유입니다. 거짓말쟁이의 말을 인용하지 마세요. 거짓말쟁이를 왜 인용하겠어요? 항상 진실을 말하고 완벽한 인격을 가진 사람을 인용하세요. 이제 당신은 당신이 보아온 것과 먹어온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짓말을 먹고 사는 거죠. 당신은 그 모든 거짓말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은 지금 우리가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기 위해 일부러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분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죄를 처리하셨습니다. 그분은 마귀를 다루셨고 우리에게도 마귀를 다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가 어떻게 대중에게 공개했는지 웃기지 않나요? 여러분 중 일부는 볼 수 있습니다. 직장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할 순 없어요. 못해요,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해야죠. 누구의 권리도 침해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플 때 내가 기도해도 되냐고 묻는다면, 그리고 그들이 네 그럼요라고 하면 어디서 할까요? 어디서 할까요? 마귀를 쫓아내십시오. 새 방언으로 말하게 하소서.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그들은 회복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협박과 거짓말로 마비되고 거짓말로 마비되고 있습니다. 거짓을 믿지 않는 진리에 대한 은혜를 주소서. 시장님의 아들 여기 계신 분들 원하신다면 일어서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죽지 않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권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당신이 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신이 당신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무엇을 하느냐가 결정됩니다. 이런 말 하긴 싫지만 자존감이 매우 낮았던 시절을 극복하는 것은 저에게 큰 도전이었어요. 저는 수년 동안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법을 배웠고,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은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설교자가 아닙니다. 완벽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100만 달러를 벌고 세상을 구한 사람도 아닙니다. 아들이나 딸입니다. 감옥에 있든 감옥에 있든 당신은 그의 아들입니다. 산속에 있든 대단한 사람이든 축구선수가 됐든 무엇이든 당신은 여전히 그분의 아들이죠. 신에게 당신은 먼저 아들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잘 들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귀가 신분을 훔치는 곳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은 상속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대가를 치른 것의 공동상속인입니다. 그러나 그가 당신의 아들의 지위를 훔칠 수 있다면 그는 당신이 약속을 읽더라도 당신의 패러다임이 내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약속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평생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에 따라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에 대해 했던 모든 말, 당신이 겪었던 모든 경험, 당신의 이미지를 훔쳐가는 모든 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배웠습니다. 당신의 담대함은 아들이라는 지식에서 비롯됩니다. 대단한 용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대담해질 수 있는지 놀랄 것입니다. 불안감은 항상 자신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아들이나 딸로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아버지, 이 모든 훌륭한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가족이 함께 여기 모이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아버지, 오늘 아침 이 목소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제 말이 당신의 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되길 바랐어요. 이 멋진 사람들과 함께 이 멋진 장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은 당신의 아들과 딸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당신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들과 딸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 안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협을 받거나 도전을 받을 때 예수님처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인용할 것입니다. 악마의 거짓말을 인용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진리를 인용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오늘 당신이 하시는 일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이 경건한 날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악마가 오늘에 대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어요. 당신은 신이시니까요. 그는 신이 아니야. 당신은 신이십니다. 모든 것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을 믿는 것처럼 살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믿는 것처럼 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아들과 딸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여기 계신 분들 중 제가 말하는 하나님을 모르신다면 오늘이 바로 당신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나는 방금 한 시간 45분 동안 당신이 잘못한 모든 일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다고 말했습니다. 네가 죽지 않도록 벌을 받으신 거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야.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죠. 당신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오늘 아침 그게 당신이라면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설교하고 제가 구원받았을 때가 아직도 기억나서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에게는 항상 새롭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절대 멀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망설이지 마세요. 그건 확실해요. 집 주변에서 언제가 가장 좋은 시기냐고 말하곤 하죠. 우리는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무언가를 고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일까요? 바로 눈앞에 있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이제야 느낄 수 있어서 다행이죠. 예전에는 교회에서 연필처럼 서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분이 저를 만질 수 있을 정도로 연결되어 있어요. 아버지,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그들의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직적 관계가 개선되면 수평적 관계도 개선될 것임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정의 육신의 삶이 줄어들고 영적인 삶이 자라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잔인하게 매를 맞을 필요가 없도록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셔서 잔인하게 매를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더 많은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당신의 외아들,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모두를 사셨습니다. 거룩한 면전에서 저는 거의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계 최고의 목사예요? 알다시피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저는 말을 못하지만 그분은 당신을 도울 수 있어요. 그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분이 당신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는 당신과 대화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여러분을 만드신 분, 즉 여러분을 형성하고 부모님을 주시고 형제 자매를 주시고 아내와 자녀를 주신 분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분은 여러분이 가진 것을 주셨고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방법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분은 방법을 알고 계세요. 방법을 알려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은 미친 부모를 뒀을지도 몰라요. 저도 가끔 미친 부모를 둔 적이 있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설사 그랬더라도 잘 해낼 수 있어요.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하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기억해야 할 것과 잊어야 할 것을 알려주면 아버지가 사물을 보는 올바른 관점을 갖게 될 거예요.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아버지를 존경하며 오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 이번 MFC 월드와이드 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죄를 씻어주셨고 그분이 진정으로 부활하신 구세주이시며 생명의 주님이심을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웹사이트 www.mfcministries.net에 로그인하세요. 여기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조 페로시치 사도 및 리나 페로시치 목사와 함께하는 MFC 미니스트리 예배를 시청하고 이전 라디오 방송과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을 바로 쓰다 TV 프로그램의 현재 에피소드와 지난 에피소드를 볼 수 있는 링크도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기도, 제목, 광과 조 사도와 목사님을 위한 기타 질문이나 의견을 미디어 이메일 fcministry.net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이 방송국에서 조 페로시치 사도, 페로리나 페로시치 목사, MFC 월드와이드의 MFC 미니스트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또 다른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5: Proclaiming God's goodness, we're TAWH Palau, Hope Radio, Angel 3. Listen online at hoperadio.net 24 hours a day.
6: アンカードウィズマイク・ロビンソンへようこそ。今日お聞きいただく中でイエス・キリストを魂の怒りとすることの意味がわかるでしょう。彼を見つけ、そして今日目的を見出しましょう。
7: Anchored with Mike Robinson で今日も皆さんとご一緒にできて本当に嬉しいです。今日皆さんと分かち合う聖書の箇所について私は本当に本当にワクワクしています。それはコリント人への手紙第2、4章1節から9節です。今日はパッショントランスレーション略者から読み上げます。そして今回のテーマを打ち倒されてもまだ終わっていないと題したいと思います。これは私たちが人生で何度も直面する状況にまさに当てはまると思います。私たちは打ち倒されることはあってもまだ終わってはいないのです。私自身も諦めたくないと思った時がありました。正直に言うと、私は本当に諦めたくはありませんでした。ただどうすればいいのかわからなかっただけです。今、あなたが絶望の淵に立っていたり、迫害を受けていたり、人生に不確実性を感じている時期かもしれません。今日、あなたは家族のこと、クリスチャンとしての人生、他の人々との関係、世の中やニュースの動向など、様々なことに直面しているかもしれません。健康上の問題かもしれません。美容器や不調に悩まされていたり、ただ孤独を感じたり、絶望に陥っていたりするかもしれません。そして敵は好機を見て私たちに襲いかかってきます。それが彼がイエスに告げたことです。彼は言いました。好機を見てまた戻ってくると。そして私たちは小屋で40日40夜にわたりイエスと共に試練に遭う彼を見ました。そしてイエスは御言葉を用いこう書かれていると宣言することで勝利を収めました。そしてご存知のように敵は去り 好機を見てまた戻ってくると言いました。そして私はイエスがゲッセマネの園にいた時に敵が戻ってきたと信じています。イエスは十字架に向かう前にその園で勝利を収められたのだと私は信じています。そしてイエスがこう言われた時、つまり父よ、もし可能ならこの境を私から取り去ってください。しかし私の思い通りではなく、御心が行われますようにと、皆さんに対して完全に率直に言わせてもらえば、私も何度もその場所に立たされたことがあります。それは一度きりの勝利ではありません。人生に様々な時期があるのです。私たちは様々な季節を経験します。そして今この瞬間も私自身の人生において家族と共に、そしてここでの奉仕活動において、この立ち位置を貫かなければならない季節にいると信じています。私たちが経験するすべてのことは神が御言葉の中ですでに備えてくださっていること、神がすでに私たちに命と経験に必要なすべてのものを与えてくださっていること、キリストを持つ私たちには決して希望が失われることがないことを知るのは本当に心強いことです。神は絶望という言葉から絶を取り除き、絶望を希望へと変えてくださいます。それが今日私が分かち合いたいことの前提となります。では文脈を見ていきましょう。コリント人への手紙第24章1節から9節の文脈を見てみましょう。最近私はここで解説的な説法を多く行っています。私は両方のスタイルが好きです。しかし神は本当に素晴らしい方です。御言葉は実に豊かで多くの層があります。そして皆さんがこの時間を共に過ごすことで祝福されていることを祈っています。ぜひフィードバックをください。これらのエピソードにいいね、やシェアをして人々に伝えて、ただ御言葉を広めてください。私たち自身を広めることではなく、より多くの人々に神の御言葉を広めることこそが目的です。お聞き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もしこのメッセージがあなたにとって祝福となっているなら、ぜひ他の人と分かち合い、彼らも祝福されるように願っています。さて、この文脈を見てみると、国コリント人への手紙第2で、パウロは神が彼と私たちに与えてくださった奉仕について語っています。それは新しい契約の奉仕です。それは律法ではなく恵みの奉仕です。それは宗教ではなく関係性の奉仕です。本当にワクワクします。少し遡っててコリント人への手紙第2、3章3セット6節を見てみましょう。私はこの4章への導入部分が大好きです。パウロはこう言っています。私たち自身から何かを思いつくほど私たち自身に十分な力があ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私たちの十分な力は神から来るのです。神は私たちを新しい契約の奉仕者として十分に備えてくださいました。それは文字によるものではなく、御霊によるものです。なぜなら文字は人を殺しますが、御霊は生かすからです。この言葉が大好きです。で、主はこう言われます。私たちはこの世代に恵みをもたらすために召されたのです。私たちは傷ついた人々に希望をもたらすために召されたのです。最後の晩餐においてイエスは次のように宣言することでこの働きを始められました。で、これは行いによるのではなく、契約の関係を通して与えられる私の新しい契約の地です。それは本当に素晴らしいことです。神は私たちと契約の関係を望んでおられます。この地による契約の関係を望んでおられるのです。 コリント人への手紙第2はイエスがあなたと私のために死んでくださった神との新しい契約が私たちの行いや私たち自身あるいは私やあなたあるいは私たちの義に基づいているのではないことを理解してほしいと願っています。それはイエスに基づいているのです。私たちは変わりますが神は変わりません。主に感謝します。私の行いのレベルは変わるかもしれません。私の献身のレベルは変わるかもしれません。私が神と共に歩む姿勢のレベルは変わるかもしれませんが、神は変わりません。私はいつもこう言っています。神はあなたが今、最も深い谷そこにいようとも、最も高い山の上にいようとも、あなたを愛しておられます。神は変わらずにあなたを愛しておられ、また私たちをその場に置き去りにするには、あまりにも深く敬愛しておられるのです。私たちはキリストと共に歩む中で絶えず成長しています。それではコリント人への手紙第4章1節から読み始めましょう。ここには新しい契約の奉仕について書かれています。これこそが今日私たちの周りの人々に対して私たちが担うべき奉仕なのです。一節にはこうあります。今、真の憐れみによって私たちはこの新しい契約の奉仕という特級を託されています。私たちは決して諦めず疲れ果てて気力を失うこともありません。私はこの言葉が大好きです。シンキング・ジェ・ムズ訳では、私たちは気力を失わないとあります。私たちは打ちのめされるかもしれません。実際、打ちのめされるでしょう。しかし、私たちはノックアウトされることはありません。二節にはこうあります。私たちはあらゆる恥じずべき偽装を拒み、高尚な策略や御言葉を歪めるような手段には決して頼りません。その代わりに、私たちは神の御前において、すべての人の良心に真理を提示することで、魂をさらけ出します。からは言いました。私たちは、御言葉に語らせるのです。御言葉をありのままに述べたえるのです。私たちは神の言葉にある恵みを見出すでしょう。私たちは神の言葉にある関係性を見出すでしょう。そして私たちは周期8日のような振る舞い違反しません。私たちは律法学者やパリサ、偉人のようにはなりません。彼は言います。私たちは策略や隠蔽を拒み、神の言葉を歪めることはしません。パリサイ人やサドカイ人、律法の専門家たちはこれを憎みました。彼らはパウロがコリント人への手紙、第2でこのような主張をしたことを憎んだのです。パウロは妥協することなく新約の契約を述べたえたために死の脅迫を受けました。私は今日の世界でも同じことが起きていると信じています。私たちはこの世のどんなことでも話すことができますが、イエスについて話し始めると、私たちがイエスと築ける関係について語り始めると、宗教的な人々は常にそれを憎のです。しかし彼らはイエスが神であるという事実を憎んでいるのです。聖書を学ぶ上で理解しやすい二つの重要な言葉があると思います。一つはエクセゲーシス、エクセゲーシス。もう一つはアイセゲーシス、エイセゲーシスです。私がこの話題を取り上げるのは、御言葉に従って恥じることのない神に認められた働き人となるために学ぶことが重要だと信じているからです。しかしエクセゲーシスとは聖書の本文から真理を引き出すために聖書を学ぶことです。実際、それが神 の御言葉を学ぶための純粋な方法であり、神の御言葉を学ぶべき姿なのです。一方、Eisegesis to core。Eisegesis とは自分の個人的な信念や教義に合わせるために聖書に歪曲やねじれを加えてしまうことです。これが人々の誤りの原因となります。これが人々を欺く原因となります。これが人々が自分好みの教義に縛られて生きる原因となります。そしてこれによって分裂が生まれます。これによって私たちは関係ではなく宗教へと陥ってしまいます。今日ここで挙げる時間はありませんが、例をいくつか挙げてと思います。一つ目の例として、誤った過度な反例のメッセージがあります。そして誤った反例ゼロのメッセージもあります。そして聖書的な反例があります。恵みについても同様です。過度の恵みがあります。ゼロの恵みがあります。それと聖書的な恵みがあります。そして私たちは人々に次のような過度の恵みとの違いを教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ただ祈りを捧げれば何でもでき、好きなように生き、好きなことをしても天国に行けるというものです。この人生でどんな道を選んでも結局は天国に行けるというものです。一方で、ゼログレイスアーというものもあります。これはいつ習慣に一度でも失敗すれば地獄行きだというものです。人々はどちらの考えにも縛られてしまう可能性がありますが、どちらも嘘です。歪められた嘘なのです。しかし、聖書的な恵みがあります。それは私たちがキリストの中にあり、日々主に従っている限り、たとえ罪を犯したり失敗したりしても、その未知の罪や失敗した部分を恵みが覆ってくれるというものです。私たちが立ち返り、神に許しを求めるとき、恵みはそれを覆ってくれます。私たちは改めて救われる必要も、改めて生まれ変わる必要もありません。しかしそれを覆う恵みがあるのです。そして恵みには二つの側面があります。それは私たちが受けるに値しない恵みであり、窮地からの救いでもあります。そしてそこには聖書的な恵みがあるのです。神は愛に満ちた神であり、恵み深い神です。しかし神は過剰な恵みの神でもなければ、恵みのない神でもありません。神は聖書的な恵みの神なのです。そして聖書的な恵みは、私たちが真にキリストの弟子となったとき、キリストとの関係から身が結ばれることを示しています。神は着実に私たちを性別し、神のために性別してくださるのです。そして私たちが日々、週ごとに、月ごとに、年ごとに神と共に歩むにつれて、恵みと神からの力に満ちて成長していくのです。そして神が私たちに与えてくださったこの偉大な恵みを理解するようにも成長していくのです。そして私たちは決して完全にはなれません。だからこそ私たち全員に恵みが必要であり、憐れみが必要なのです。しかし恵みには様々な側面があります。聖書を解釈するとき、私たちは聖書的な恵みと聖書的な繁栄を見出します。また、過度な霊性、全くの無霊性、そして聖書的な霊性というものが存在します。主の名や聖霊の名のもとにあらゆる種類の非常識なことが行われています。しかし神の反物や働きは今もなお今日のためにあるのです。私たちはそれらが廃止されたと信じる定子論者ではありません。私たちは今も聖霊の9つの反物が信徒たちの中で働いていると信じています。私たちは聖霊に満たされる必要があり、神の御霊に 導かれて歩む必要があり、私たちの教会は神の臨在で満たされ溢れ出るべきだと信じています。しかしそれは奇妙なことや頼りないことにはなりません。一ホールでゼロスピリチュアリティと呼ばれる傾向もあります。そこでは教会はただ乾いた落ち着いた生気のない状態を望んでいます。彼らは聖霊の賜物を一切望まず、聖霊に由来する匂いや感触、味わいを一切清ぜすします。しかし、コリント人への手紙第1、12章、13章、14章を見れば、霊的な礼拝とはどのようなものかが描かれています。そこでは AI が鍵であり、賜物の働きがあり、他者には秩序があることが示されています。私たちはゼロスピリチュアリティを望みません。私たちが望むのは聖書的な霊性です。聖書を解釈するのではなく解読するとき、私たちはただ真理を引き出し、神の御言葉に語らせるのです。それが私たちが今日行っていることです。これらはすべて重要な聖書のテーマです。今、この話題はまだ本の序の口に過ぎないことがわかります。次回も続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しかし、これらは非常に重要なのです。これらは実に重要な聖書的な主題です。これは実に重要な聖書の真理です。今日皆さんにお勧めします。ご自身で学び、教理性、名誉や人間の信念を記したパンフレットを神の御言葉以上に信じてないか確かめてください。なぜならそういうことが実際に起こるからです。私は実際にそのような光景を目にしてきました。人々が神の言葉ではなく人間の教義や考え、生かしめに縛られているのを経験してきました。そして人々はあなたを説得し、未来の働きに対して、あるいは聖書的な繁栄や聖書的な恵みに対して心を毒そうとするかもしれません。しかし私はあなたに言います、これらすべての事柄には真の真理があるのです。そして今日締めくくりに、ただあなたのために祈りたいと思います。あなたは今日打ちのめされているように感じるかもしれませんが、あなたはノックアウトされ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そしてこのシリーズを通じて、あなたが助けられ、愛と真理のうちに立ち上がり、イエスと共に歩み、この地上で偉大なことを成し遂げられるよう、私は祈ります。今日お聞き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アンカーチャーチライブで私たちを見つけることができます。ウェブサイトでデジタル接続カードに金融して、聞いていることをお知らせください。繰り返しますが、アンカーチャーチライブです。しっかり立ち、イエスと結びついていれば、どんな嵐でも乗り越えられます。
8: Here's a reminder letting you know that you can listen to the programming of Hope Radio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Just go to our website, hoperadio.net, and click on the listen icon for your region. Don't miss any of your favorite programs and music. Plus, get even more,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You can listen to Hope Radio on hoperadio.net.
9: This is Harmony of Hope from Square One Ministries. Should you wish to contact the broadcast, please visit gosquareone.org. Now, enjoy this week's Harmony of Hope.

0: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1: 아멘. Sharing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is is T8WH Palau, Hope Radio, Angel 3. Listen online at hoperadio.net.